보보암 주파가리언나 주마야나 주카하나 주이로토아노 이룽아노 이테하카로 노코네마타 이코네마타 가추코네마타 하코타 하이랴케니 하이랴케니 하이랴케니

호킹아 뭐하라 기타쿠 다물이 기탕아 카리코 오테리키 우트마리 아무리코라 파파레치 후이마치 카후이 기티똥오테라 파파레치